0: really wish you all could be California girls.
1: 스토트 라디오 사구도 칠럭 초클레네.